0: 안 돼요.
1: 왜
0: 우와.
1: 와, 씨야, 와.
0: 와, 왜.
1: 저기 저야, 와.
0: 어, 안 해요.
1: 아유.
0: 아유, 파이스.
1: 내가 운동자
0: 아유. 안 해, 운도 자 후, 안 해. 그거 뚜디오, 뭐 안 자, 아, 그거 뚜디오, 뭐 자, 뭐. 헤헤헤. 我是刚才在这里过来的，我三阿内。哦，这阿哥啊，我就该讲，我拢讲这样，阿内阿内。嘿呀，无啦，无问题啊，无问题。是是，阮迄个当线，迄个因最近迄个网络会去，应该讲树林八道遮，吼，拢会去哦，因那边做迄个树林八道区啊，湾区啊。网络啊。对，但是阮连线过去爱网络。
1: 哦，
0: 我发下过去，哎，网络，所以讲伊去哦，对，哎，哦，登记了，就变诶无啥去。哦，不过哎呀，我是讲你即摆讲，
1: 我
0: 做事一般诶，手机网络。你无问题啊，你无问题，嘿，是是是，我有问题。
1: 啊，你林先生，伊迄有资料嘛？
0: 诶，你敢知伊电话也是？我查用电话来查咧。
1: 诶，电话啊！
0: 系啊，你
1: 诶，你看是唔是啦？
0: 好啊，好啊，好啊。
1: 二九八九。